0: 사는 시다야. 무슨 말을 하시는 데시다.
1: 고무마루 군, 생약 왔다요. 아다라시 센서 이어 하지 마라. 군가. 我々 군진의 復讐する.
2: 俺は絶対奴らを殺しないやろ。